0: 98.5 2000 FM.
1: 비즈니스라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서비스 뉴 사우스 웨일즈 비즈니스 뷰로가 당신의 사업 성장과 기술 구축에 도움이 될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. service.nsw.gov.au를 방문하여 비즈니스를 검색해 보세요. 웹사이트 번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service.nsw Business Bureau.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십.
2: 2000 station sponsor.

0: 98.5 2000 FM.
1: 이제 인구주택 총조사에 참여할 시간입니다. 8월 11일 화요일 인구주택 총조사 당일 밤에 어디에 계실지 알고 계시다면 안내문을 받는 즉시 귀하의 가구를 대상으로 한 설문에 답변하실 수 있습니다. 본 조사는 온라인이나 종이 양식을 이용하거나 조사원의 도움을 받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. 모든 답변이 중요합니다. 작성 방법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census.abs.gov.au/korean에서 확인하세요. 캔버라 호주 통계청의 승인을 받았습니다.
2: 2000 station sponsor.

0: 98.5 2000 FM.
1: 비즈니스를 하는 것은 어려울 수 있지만 혼자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. 서비스 뉴 사우스 웨일즈 비즈니스 뷰로가 당신의 사업 성장과 기술 구축에 도움이 될 무료 지원을 제공합니다. service.nsw.gov.au를 방문하여 비즈니스를 검색해 보세요. 웹사이트 번역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Service NSW Business Bureau. 비즈니스를 위한 파트너십.
2: 2000 station sponsor.